0: 총배 핀젠 따도 제바동 총매 센터 도따라 틴들 당서 제네 창팅자 초와 제겐 예지 선발이 나체 통제라 안도 종아 토츠 지저보 보정 연바 소난 소무 나조 메리틴들 때 진팅자 총이라동 종바 춘센 청대 제변노 저디 종아머의 제팅 초배 늦이 띵저 제겐 예지 선발이
1: 나조 통제라 방군 종도 머리 틴들 칭찬 제더 제 샤유 사체 휴바타 대라 휴여 창진의 용위 아메리카기 요구하나 응알소 제바라 용위여 대게 장토라기 위 증다라담 센당 나초리 아메리카기 망초 튠저르 냐네 지나바 장부여바 응은주여 대랭 안초냥도 사제 대라 융알리바라 제패도 참년 사베토지미 예동 둔자여비 방글종기 배촉대의 기공토도 매도 봄바제 제여바당 분비등도 重庆大伯用马青仓这银戏别休养也有八日。办公组戏的局迫不中大了亚东康给所长原把也还演技。美都本把地呢努力大主把的重庆的用为有过些给亚八日。空希罗马也公给青啊总的美都本把的女女亚八马子休养的引导。俺最将听着这美都写了这里大雄戏局去写八日。带着马子 차세지장의 최준이 俺别多用藤孙把银 第五度丁州行勤木忙不一把日。四川籍有国娃罗群方给俺从生过的亲不太用困难吧过来卡松也一把日。三在地上有国娃没必对随阳你都把去过去呢出口差不多这一句把日。半官总写的局人把你别你都不愿切定边边俺去女比就出一句有国娃错了如然一句俺去来看的呢对你的把些日记写一把日。
2: 后面三段没接班，眼睛落了，电波容易，再到电边错了降低，没忙接战队呢，我准备他没接。那个雷公的拜年错了，年队中党委及军令委员、政治部部长徐志文及中党委张庆军的看图，他也弄一把是。
1: 空给张庆林段，接触天天给谢永丹这位月饼，炸鸡冷血连送的炸鸡店家送鸡，连送鸡，有人得亏他被他恐怕动着了，张庆金跟送给了一些贵些送一把是。徐志文及通道白送多炸鸡，恰似店家送着的，做起人送的炸鸡对现在呢，店家他在连送些个把单。张梦杰，高不黑别炸鸡，咱们去单位摸了咱们的。 每次节目内菜单，托用团结节能有了卡的，要不加呢？扎托给左军领袖加切入三点东哥。越南经济国内扎吉托给他出了二百九十一点扎吉块五毛多，当场用了一个。人看跟着年纪一年，七十天娘西太多把单，他最黑白把，来过香蕉把季节，张庆崩杀及多个把季节，能送弄一把是。
0: 大家来看呢，那是白色了。叫了年终年终了，别人讲经济，女主连住了家，出都到点农种，就在这点年家，俺住人家了这些。 རང ཅང ཅང ཅི ཅོ ལེན ཅོ ལ ཅི ཏ ཏ ཏ

강경 산더라 남바 예도 경내 배경 예리 대거 당 비치토이 폐지제 도휴 첨부 지도 절괴 생남바조 공도 심바디네 롱동게 냠지리 롱신 징팅 대바당 시오 망보라 당 제니 레오 사바 좀비고인

야 다튼 호녀메로 같은 주석라 야 체제가 현라로 잔답자가 야 모판주 홍마로 가르 영석이야 타망나 추나로 치머드이야 모터리온 호지마로 가르 영석시

도증 가지 하야 가라마고야 언저 거지 깊이야 무라워야 하다 저주반부야 독지보야 사성 친린조야 잔도보야 마저샤발라야 간지보야 고자마정조야 테니보야 한용통자마요야 산딘지보야 상어마히나야 더카지오야 열디사자나야 착릉오야 베마윤가라리야 도라오야 하디지

0: 今年前他查给当年来过清不腻年纪丁色他天就是批给了古地大年龙青年前期当年缺空给陆西卡苍马每天人力三对他批决教育母体丁色东归于西我就闹事那年期陆就牌让给其查给当年期在这把每天就是就他教古他三古怎么他长满期年时的常用当年级别推辞干了么你给来给话 烈士冲着时刻国统局制止他女多来给不是明儿密特人类给浪子体年轻车线查给车线他古日龙年周对九节所李三日卡局局过他直所是不是东北学术所陆西卡图给给我们举行不是结合龙之年经济局局局长选拔刘建国义 龙青旗敲鬼中二别神批给他地下垃圾狗敲鬼几年老子旗没拉什么地说他老子旗少中拉什么地说话通得盘松土军向他每天人类给当年两天天气级别举证时不少对他批决了求求他参天大年少对了才是有他参天批给了他才是有敲鬼别两度难约
1: 刘建国义每天人类老子建立所有团队别龙青年轻期当年立成了你把图提送期村大家规龙青年轻期当年立成所谓刚子路线团提醒立成用给能头来是不是这个你把图密是不是这个他们进去把军向他冷路前天军前面把图上动画千里条军表过年心住他打起去吧日一年特区老大起吧
0: 路途东归时，三对天规模动画他，送归时了，送给他这个都奇怪，是送不是？车前通车了，忙做给他讲搞不清楚。他这个用词，车前通车大概没通就是给来给不是？你到新罗了，车前通车去，通车时刻，国通就是东来给不是？他路到我通过来给别牌，查到都对面，车前通车卡，去是不是送不行不他？
1: 第，那年落实不得交通也不谈，第呢，AI浪子这边出现通知器，就叫古浪怎么送也不是。结合龙城年轻机构局查给当年历史团队司长王小良去，我们是出现通知器，争取在这事儿中谈，具备确实浪达定时几年，组织地铺，明我们出现这边历史器，七天亏数年。
0: 还有老岳去让给钱呢，咱们就要不了，冲着给不谈，偷着又不敲鬼。AI浪子这边出现批给还将给不穷我谈，都是还将偷不送完。我们是三对了，规模多我谈，马爹村地送完，给今年不进球就运票钱呢。AI浪子这边出现了，能团去苏钱给不谈，地铺找把谈给说，马爹村地能送球就的古地单呢，有这么十秒来天了，他们真奇怪别，啷个都不是。
1: 你有老些人，龙城年轻期当年怎么去看去？去给图，他是我阿爹不谈，人脸肉酸谈，给其隔壁级别读书，开进了俱乐部时，结合龙城年轻去看去，新旧政策吧，局长宣布何表演，怎么啦？中国登高也不久呢，去给其电幕外国三百，连接后代机关，其送不是。
0: 况且，龙青旗敲鬼中二别神，我们是龙青年轻期当年期，给其隔壁女不七十多万谈。随着谈起头，俺们为推送多动画，却看有天空谈多少多的七八，去给其做九年交谈，查给第五谈，俺们来结束七十多万借钱呢。中国怎么去也不听我漫画，去给图各处不求个人，稀松不是。
2: 这个来过来别别人走。 在决定人开不了这边，中国家族控卫队长人数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十九周落下不来，我们把他行了。年度二 파다 로공말에 가수수로 갸제주도 청중니다 갸제축도 청중 직파리규 갸주 수준 내리게 대교 뉴바 균두용아 댄도 침비 파당기 갸주 퉁기진다 동보 낭송에 도르제 갸주 숨주 소니 신유바다 갸주 초싱 소래기 진주 뉴바야 균제 메바라 체루친데 파당 로공말에 갸제 니슈쟁아다 청중 직파리규 계급 갸주 체린디네 갸주 벤주 심주 관계 조린 쉬운바 순리제이 你都你就这样了咯。 갸즈토 냐레 지게 냐바 미레 찬용 용법 장마 고로 치숨다 개동 심바다 데 로코말레 갸즈 듄다 청중 시파리유 수주 튠제 코르 지제 균등아 망도 친데 녜동 이슈쟁아 로로 튠제 뚠치 숨동 개게 청주 담바 심바다 미레레 찬용토 수주 튠제 왕세 동기 이슈접 듄다 청중 축신데 종매레 뷰리 찌가르기 용공 대배 망와 코든 토비유 녜동 이슈쟁아 로로 개용기 갸즈 유고 레리기 파다 로콩말레 갸정아다 청중 굽하리요 바다 유고 초생기 주바 로콩말레 갸진 이슈쟁아다 청중 숨파리요 제주유 년슈레 응바다 녜동 이슈쟁아도로 랑게기 존에 뜻십 세린 갸즈 천십 직시 심주 사르베기 조주 균등아 망도 침받다 갸즈 직제 수준다 초도 농로 갸즈 면제다 경외 튠제 레리 제라믹베 사다 튠레라 튠레진기 마조 균제 메바라 망도 친데 나망 젠기 마조다 마저 도지기 띠고 경유로 초비유 순류제이 대승비 로직이나 랑게기 갸즈 천제사 되기 중제 균제 메바라 튠받다 수딩 수십 세린다 갸즈 누규 사르바 청진 직류소 라제직제라 콩비 사르바 총 여진으로 나유 순류제이 콜라시뷰 짜와 주주 젠기 영춘 남배 초도 롱로기 차주로 창외 말하기 배도니 줄레제 남란 당부 임배 디주 극숨니디 닥젠 시지 젠기 디주 리급 총왔다 랑게기 랑도 십수 제배 정중 수랑기 추지 응제 주대 목등 크기 서림 파동 수르비 제십 더십 세림 말하대 호갸주 딩제 미 책동 이기 하점기 초딩 사공수 초도 기술다 리급 총와 갸주르 토뜻다 초딩기 긴감 증류 예시다 변함 마음의 비입 추십소 갸주 개공기 에 비입 진보 응어지리 용자체 유배 랑게기 갸주 천재사 되기 변류 균제 매바라 치루친 유제주유
0: 디글리어 코네 비원의 츠 급종송배 비징 상산 링디 츠 주규니 비징토 주저시 급비 링디토 딜링키 튜몽지 직두지니 리차 주교라 냠토 구디 동고시바 주전소 체유부타 给客谈所谓给记者组给拉内批评雄错听不谈日记给见得是不错关注你都浪咱定地了就不是可是不是在天气另忙为那天来天干迷糊你各地毕竟香山领地去去温水条件去就是时曾总出错听习谈人不同用去从中靠过去全没听见就祝你听我错又不谈提到出给记者座谈特区电影恰恰改至东土及干内谈汤主角的所随军去另外解决次有来三他老子去某天规矩给你个谈托他们村子旁人看起比较究竟批准所普及土国车子样次有不是主席呢随军去地价谈随军没应别地价可是这边究竟谈所归去土国车为内天某天老子谈给集成用所客观忙不有不是讨论你毕竟香山领地组年罗女士可能为罗银别促进明年同样人心谈推测人心我都会拖了进去毛天前日看起目不切不了天寻住看起寻住吧负正难起毕竟香山领地体你都有搜索女及所立体可别我都会气我谈推测人心我都会得不起话领先两天该全部圆满些没有人心我都会气我谈人不同样起出错约吧那群西天民的他那群亲戚朋友来寻到了去国跟俄罗斯文化国中教育时即送不是从小关注盲部中国对面可能是被全国全部西所给都西提他毕竟香山领地九年俄罗斯教育机会全部给我们进来教育什么他西天参与他孔别给参与理解给参与教育给参与及思起三路三路国中教育别我们在闹事二十错别年纪给客气研究的几十个吧方浩明去领地团敲开给居民就地图不提托年中国修改女不谈北国女不问过月即送不是况起你二十谈一人一次来借给居民从今进来月别那不同学替你送月的代表那不行事空中地高的撇不提你中国的已经有不行了中国给客进步修改女不养通为时即送不是而知习的要求领地给主席无数老的二本单位桑德罗伊毕竟香山领地去土国企为社会企职业出来套把高位给修理给国更扩张企业及送不谈况且第二人不同为领地谈地不可进行时提托敲开给民盲部提高总不谈第二点二十九年云卫所民澳月来
1: 听你陆通期当不起讲师及宋不师。

0: 디가리 군에 베베 니츠 다워주베 체 징이네 수 로그 바바다 로그 뜻디 바바기 록지 말라기 락제 삐제기 계급기 체시 라다 체규지 록지 진유 덴베 로그 바바라 그주 뜻디바다 마네마바 록주 덴자 소기 기전 덴 유메 원장팅아 바바 훌라 차장기 록지 뉴바르 믹베 직교기 체시다 랑자식 메바지 라다 체접 유베 계급기 체시 경유다 덴자 르기 초바제 디베 믹제 침부 숨는 믹데 규림 등 신기권에 로그 바바다 로그 뜻디 바바기 록지 말라라 락제기 랑제다 수대 체득 됨바다 대낭된 조보니 직내 경유를 등신은 그 주견 조기 뉴지다 딜랑아 로지 투베 체도 추제테 록제 주기 규지 록된 용화 체급에 랑제 등유 규주테 록지 규주기 균주 고림 춘베 비리 등유 니네 된자 등신 경송 체급 최신낭 록쇼 된자다 추제 된자 규제 된자 소 초 망부네 랑제 냄부 된데 주견 초기 밀류 된자라 나르베 견손 체구 대한변나 로지 투공키 롱륜 택받다 로고 소기 티 랑제 된데 뉴덴고네 로 큐받다 로글람 차차베 닝강응고 로제 주기 적지 민베 규제다 로지 투공키 버고 림부 된베 체데 메균기 응메킹에 중전에 응고 체유 숨내 류기 초베 정신 치르 동구 제시티 로지 넘버 주체 토받다 레림 육징 집에 개주는 시기대 초마 류기 초배 지시 말하수유 박박이 훌라 시분에 떼어 있나 뇌주세 준 조제다 대신 록제 확정 주둔 집에 주다 제대 록제 체라 매백권에 응교 개린 체주 제시 제시디 라다르 체배지 박박이 록지 말하기 된자 주제 나르베 토르로 받다 제주배 균된기 록지 규주기 고림 나르베 뜻대로 친데 만족이 람다 통유 조규라 디베 된자다 tibé tibdi, tibé tibdun jie ki shibshu kodun cha gyur zhi.
1: Namo che dingi yangda ndi ne zhong, tuyura pi gyur ki ndokcha ndi ne tu. Tandal kengye ni sen shimbo dini, duyang lundi ne gong pyo ge tingnam ki sen gyur nyam zha li zhe shi.
2: Digle ku ne biwe ne cu, ci jubdun ni yi zhen gagdung olen ki rikji kebe tsukchung ki wangji zhe bie tu gyang chu chu la.
3: 你们这个做的这两次连措所出现穷灭不是而这一切身贵别出现切身体人给他这边直播你每天平时就借他我国平时你忘记头位平时你借给不是你这两次连措起军列连接给客无数他中国我国平时平不他出现切身体中落当时你们这个措所军数中国体密副总体顶秀胖心别起当下比你
2: 第一次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连续 用天气可用吹气第家人在那座气吹去安你你松静你能领导就别自己就给你可米确保去落他一阵气你丢那天气第家人在那座气吹这么年去了屁语其实就不是一阵气自己就丢你而这马去控制到边 MQ 古大金气明明那么重我不重要松天宁啊着一阵气高之母领从气可应诉刚烈多弄到时他定期查具体呢，一只伊斯兰杀鸡松马，可住卡狗本地，让所停车间去卡算马拉街呢，比我是及些不是。而这酒店看起真做不起给自己住对呢，而这一阵去突然明天推荐了秋千这次不谈，一阵去推门走吧，扫过几码，牛肉同牛肉各别就条街边，那么这给做走进去，突然扫过几个的小球鱼，及些不是。
0: 这个内容呢，别别你出。也门的火山潮间及政策吧，也还压抑采集对人，但身边却做艺术作品一囊。说的俄罗斯 F 九个大战机没得那么多当的，还没是某些天卡马电信的部队，也门的太一阵阿的哒，何止阿的嘞？卡过天，甚至说不定前边满座前面是越级就越。说的俄罗斯目送直接狙击采集对人，三大别的也门火山潮间及平东前边明明那么多些，人提的说的俄罗斯努比冲击的。台风路高巴达这多龙当有巴达，恰如龙的密集吉南都学了巴达，明年了美军跑巴马赛，康巴忙不达，啷个都卡进了多军岁月。第二步呢，

0: 예멘와 임바다 메마니니 가소소로 수디 어렵다 파키스탄기 미인 시주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우르스 총통 푸진키 치주드니 가캬르밍 다고네 니돈 춥실레 총통기 가캬 응압교 축주이나 딘비체비에 높초기 징레 튠제 낭진기 가기디 우르스로 각동라다 체비에 에르타 유럽나지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노웨소 기컵타 소구이키 징레 튠제타 사자카지 낭진 치미 초비에 가기디 니돈 유삽게르 다오중니비에 치 숨주소진님팔 나르경동교무시
0: 디글레군에 베베니츠 배 오르수 초기 제주뚜니 내주배 바르싱나 오르수다 요렌초니기 닌데레 배 오르수다 요렌기 탄점기 십시 서지식도 막사리아 총배 멍미 풍부 제리 제봤다 오르수 초기 요렌초라 풍부 니경업 중언이 지르 제봤다 요렌초기 오르수 초라 풍부 니슈 저숨 지르 제유
1: 공세성 교년 중 슈케 진치원주 라탄 도우 주의 리센 경고난게 계산디기라시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1: Chu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2: Chakdo gupe chichuyi, mu chi shunse lembar chi.
1: Mi chiki, ryangsi, gyangzhu checho.
2: Nyamzho rinne zhewani, ngenji dende, yangtsen shiki.
1: Sochu kang shiki, yuki minan, gyongwar chi.
2: 미리카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생글랭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수구힌 텐디 레첸키 낭튜엔조니 계급키 주식구신 한정키 급조성비 비진 샹산링디키 공무수둔러 슈부타 시치송별고스타 콜레지피 로조계급 공비동치 보세링암레기 럼부사바드별고 동린체덕카시르딘티 보세링암레려 균체미파 무주기 춤제도교 구디당외고 배본럽디키 롱에신 도표직디키 마웅조수 듄규 제규 지배고 망심 직튼키 제삼 준파 슝능 갸구 지배고 소히 샴러 팅디 리진키 낭튠 십천남 센저나 다왕 구피 세준은히 계급키 주식구시 한정키 급조선피 비진 향산링디키 그수수회 공매수든러 주부탕지 시치간송입시 한정키 맹알 잠린러 로게 군도 공유 중심 유바타 계지 뒤법 군도타 생신 냠제 소네 휴 잠린키 군도타 뒤접기 군도 로규키 군도 제게 듄토 조시지 진핑키 미지기

0: 路程处不这么有的，前南家大大年新比林前天呢，北中龙城年轻来空，康给龙城家西比林一起比林前的是，我是向准银，切记对头的安全林前年班儿格式学，向龙门天安全林前年入。
1: 시비 종이
0: 초보촌촌초 드릉거 시비라이거 난슬린친 시비조인던주두촌노 니아로촌초보촌원나라 딩하 창도 최다로촌 로전조비 진장아바이 로마 펜초도저지지비 다그 지수위비 로자히바도 丁哈，强度最大落强，落人阿兵紧张当不严了吗？点击个点击这边，我以落着西边做一年段执行。落强主播怎么做？好了，丁哈，强度最大落强，落人周边紧张阿爸严了吗？偏错多就这边，大哥技术未必落着西边做一段简短执行。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도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난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리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세한데 그 진주 아이들 아이 짓을 위전 그 치크 까바 카고 먹이 위가서 아기 거기서 위자 그래 다 건가 위조 된지 먼저 잘로야 말이 다 건가 세아가 아 대파드니 아니 아기 거기서 위그 아기 거 어디 파드니 대 아기 거기서 위기 진주 사죠라 진주 사대 나마지 건가 세한데 그 진주 그 솔로 파자르니 아니 건기 다 까해지 거니 건 다가시 기스니 대고마 다가시 기스한데 그 사대 아 진주 엄마지 말해 근데 인제도 아기고 어색이 위히비 최대 뒤니 아기고 어디 뒤니 싹 봐 참가 보시니 고쳐 봐시니 이야기 봐라 근데 너 쪼치하잖아 아마 그 민기 진주 하대 뒤니 아니 위작 아기고 어색이 위히비 그 위작 그 어때야 봐 뒤니 아니 되지 사 아기고 어색이 진주 사대 아마 되지 되니 진주 그쳐도 야 저니 그 치킨 찍은 놈은 뒤니 내가 봐 되지 인디로 이 건디케 만한 이 건기스 히비까지 사태 진중이 많이 봐. 근데 셰다가 제 위주고 뒤중다 보지래. 아 그것이 히바 뒤비게 죽지래. 그 가데 진주지 약이나 건가서 안 되게 진주지 약이나 진주 가르스네 진주 아래. 가데 너그 진주 사이나 아니 사이 짓으로 아 그것이 위 토마로 와. 다바 사찌 토그로 와. 가데 자그 쭉 찌자고 그래. 디는 너 진주 건가서 안 되게 진주도 가르스네 진주 아래. 원아 사도 가르스나 오 아이 짓으로 저비가 아 그것이 위 히비게 위트 위 위히비 체데 디비 그즈리스 디즈리스 와타 뜻이고 그래 아 덕근기 자골다 가데 처리 약국 여석이 이 자국이나 아니 건기세 안도 치체도 파카가 떠르니 오 건가 이 자골 다가에 가 덕지스 약국 여석이 치진 타리디시니 자국 그래 건가 이 자골 단데 가서 야 치진 아버지는 좀 봐야나 셔도 가비 린다야 코이시 바이 라소다 오 하장거든이 가기비 리간도 스기시레레스나 코위시바 예라소 코위세요들 고리 현더 가위 린더 양즈 현더 가위 린더 양즈 치제 딘레 다 예마텔라 양 치제 딘고 그래 치제 제나 가서 드기와 말이 어 치제 제마 참고 딘 코 이시바 예라소 세요디스나 코 이세니 이다데 자오나 치제 제마로니 고 대조드 냐로 그래 다 치제 찍고 놀쳐 드기들 코 위세나 와나로 워스기 위세나 아기고 워스기 위테 와나로 워그노 파 뒤니 와나로스기 위즈는 코비시 바이라 소다 아니 간소데 지금 까봐 가공 위가슬라 라뉴지 담비 람베테 무스인 로로 시사 메타 라뉴지 담비 람베테 라뉴지 람베 라뉴지 담비 람베테 세용디스라 지제 지 창로도 와 다 디인들 지금 지마다네 지 교교리 디인들 무스인 로로 시사 메 시 사기 주서지 시세니 아 그거서 위디 자기 빠이나 지제 찍은 놈 디가 빠이나 그 디마도 요 말이 디너 치크 깜바지 카콩기 바인자 무슨 이로로 시사면서 스스야 되다 이스야 되니 치치 다리치니 아니 치크 깜바카디야 꽁니 아니 디가 바이나 아니 대조데 대본다버지 참고 그래 디너다 너도 처리해서 디르다 아 간소 리히 준비 왕보고 넣라 아 시다단 데자크 치크 토당 쇼스 어또 시에바테 다 간소 리 담보와를 팬비 제들 다 치리리리는 간소 아니 마다 아 가르세 그러고 사신 아버지 씨 같은 지 단들랑 가서 로롱 소소고 단들랑 양이 양도 너다 증제니 배지 만지 양이 아 정다 땅도 봐이나 아니 뒤전 거다 이게 그 라는 거 놓다 아 그 카사 아 그 카이 라이 그 존 아버지 아니 편신 아버지 텐저의 정도 다 들이 뒤색이 준비 로직 참대 원다 나리 가지 대인들 다 들이 나로 손든 뒤도 놓다 조디 처세디라 아니 제왕 거 놓는데 다 체크 타나 줬어 다 대주 걸어 가서 지 에마 히가바 텐디지리 디엘다 드링크 나덴다 단제데 아니 생게 나바케야 아니 라라수사니 아니 자위 찬인 제다다 셰다거든이 체크 토단 요선들 가서 빼지 마즈지 게니 아니 요난 라보지 돈타바이나 아니 베야보요리스 토마토르다 드린 미세가 가서 제와 가기지 메 아니 다 론데 지마가 노나다 셰다단 제다 데니지 다 덴주 요츠 죽걸 아니 도스지 마 히타이니 아니 마히지 아니 론데 지마가 노는 가서 냐덴자요 자히들레
1: 林清的总之党,

0: 다시 니와 산주고 동 나도 자르고 근데 나가 현도 째 오야서 상호 카다시리 코츠비 저다 라니키 까샤키 다테라니키 침수 못으로 오서데 팔라키제 뽕말라 까샤차도 팔라키제 뽕마티케 홀라서 휴드 둘라나셰 로마 콘유 탄도발라 냠켈라시니 로유고 쇼라 소비키 카테리 다고시키 니와 라라 마자스 그 둘라 뜨비모 람밥키 나토라 쳇토라 콘 로로코 소소케 다고르 노바나비 쳇라 콘 디비키 카다 고시키 니와 라라 마자케 둘라 뜨디모 라유키 이글라 샴벨렌 제르고게 샤바 이도크 나라 인조쇼베키 카 다드남 제르고 콘도도조 포고 따체사도 냐라 콘세 그 토자도조 토 로보탑시니 타콜라시니 콘이르 니마샬리쇼르 요룬 다바첼리쇼르 답디카 초샬리쇼르 타디 알로콜리쇼르 로보탑시 쪽파톤 디디 팔라시제 뽕마 둘라 메체 로모 라라니고 그 타발라시니 디비키 카타 타리다 다가 현우 그 수사 이드 타와타 파가이 토발라시데 촌 다가 현우 루기 타와텔라 티니 디디부터 라리기 디디 오 쿠파 드블론 알라 두드메텐 다가 현우 에히 마다세
1: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리티 로가디 자조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몇도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에 나네 대사계를 동디 먼저 더디 전다 아유 난게 다여다 공해난 게 스디 디레지 차요 디인스괴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 은 차시하서는 리중 레리기 처도 대사계의 중디라 전비는 게 중재 냥하게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의 중디 다지 광장스네다 최강의 장디를 때디 전다 기사계의 중피외기 침부 뒤 이게 동장다 지었으면 증거 요리 대인지 중재년한테 제보 인스 등재 지시하기 니네 기사제비 중티네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제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제 지신망쇠당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도로 신주체 교수님 제시 인단기 하장기 진보요 대인도 전부 기사제비 중티 인단지 기자 근류기 중심 대시기 숙련 차시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네 독주의 라마니아 독주의 대시 다지 시라게 중주인형아 동주 육 이도로 크는 다디 피제도 야요마 풍순 초부도 야요마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비 중디 도동의 풍순순 지도 지도서 두기 요래라 반장기에 지만 지만 두기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비 중기냐 진단 침부 지기

0: 다 골이 찬지자라 사거 체지라 루딘주
1: 이이 람도르 사든 바 까나 치지아 로토조
0: 베젤라토
1: 베지니 큐린치
2: 신케 넘버 2 콘칸자 다다 내 베조 롱테니 체레 콘 칸키 롱테지 부지 로토케 지 두주리 샤암라 부랑 조조 메츠카 나베카치 힘조소에 좀레 나위 부지 로토라 예존니 부 메타 루 다와 지피 다피타 자카치 조코 노톤 도두 체효리 로사 히랑니
3: 제제제 등커위 전쟁자 예팀바 주가 천퇴지 냐마 양원 원조 승기 참 자지 군람 메모 파다 춘와 지거 랑가 나자 징니 랑디 우토 전치시 두시당 스가원 장은 원산시 베나 텐지강 랑중스 문티 텐디레 가라 도낭시에디 교천당 야신 문화시바 대매자바 근중 다바 지샤그 치고 루가 나자 징니 치죠 루가 나자 예바라 냐마나 치죠 섬주가 나자 예니 뒤닌 치냠지 켄가 단노이나 치고 랑가 나자 징니 랑디 우토 존나다 베다 지바구 통고 추신가 드니 튠치시 튠디가 체바이나 르미긴 총런 로지도 베나 텐지강 뒤에 뒤설다다 캐드인가 랑중스 문티 뒤디레가 도나시데 최선다 야생명화시바 뒤에 자바 군중 다바 지샤그즈 언니나다 조체사 행리고라 희행고야 다 최선이나레 야생이나레 뒤카 희모지도 군중 달리가 자르소제 더서 총마이날다 저그레지 큰가 드니 치거 루가 나챠징니 치죠 루가 나챠 예바라 니마나종 니나제 캐싱가 치죠 섬주가 나챠 예니 뒤닌 치냠종 뒤서제 레핑가
2: 드니 치죠 토레다 그가챠 니네 니마 봄챔든조 다다조 라운드 시주도 니시디 시주도 파라 본도로 치니에도 남라 유지가차 예네 또 밤이랑 간세 템드스바 방돈조 밤몽고마파 사카로 마가타 잡필로마 셈도 툰조 먼 베네 뜨메 잡바타 군도 뎁사와서 그 뜨브잔 로크 사커터 호소 장사 도냐사주 나글로 셈보 현에 노브도 니시주 샤존도 하치노도 너브잔 참스 토창나 포 누게 제프타 카오토네 예람 샬로 풀로 주피 치니에 휴지치 라미 다 베다 덤바 치 주로 토레다기 나차 니네 니마 봄이 챵던 조 니챵테 봄이 챵던 조도 베다 제바기 답다테 답다 쪼브리다오 테니 랑디 치 주로 니시 치 주로 파데 온도트 키살로 오르키히다 테니 먼 헤네 테모 제바타 군도 답사와치 에샤 그즈 다 힘발라 챵코 테기즈다오
3: 지
2: 테니 로팔라 챵소나 뎨브잔 로크 사코토 호소 장사 도냐사주 나 글로 Sampo xiane nuabdi nipsi jo saadzoon do hachinubdu. Tene pulo trupi tsi chihlaal chanso na tsi nyekyu yachi laa mii zedao.
3: Shela daan da jungwa mechu lungsum kanshi chiwi yoshi chalung tsoba maang. Shera tsi jo ni joji bada laba di shio gama da shio rin. Loju do da chara lungso yola do. Tsi nye jing ni laba sengi chim do poka zha shalui tsamsu lungjin yowi da chaba badang chalung tsob. Dami do pobo daang. Da jing jo jukar cho ting zombi shio dea da tosai gobi ngo zi kwenge. Shela bada jeban dano yina, mechu lungsong ka kanshi chiwi yoshi li nala chalung tsoba maangzi kwenge. Shela tsi juni joji bada laba di shio gama shio rin loju do cha cha lungso yola dozi kwenge. Dina da nima pajiwa jidak nung la yina la loju li nada cha cha lungso yola dozi nung mingsa ka jingu jishinga.
2: Tene ta dawa riri la jia yon hiya togi babsi ki tsingho chi uro. Tene peda jeban dala chanchu na babsi te tsipa suam, nga, ji, chua, chuni, chubi, chunga, chubde, chubji, chuga. Nyeshche, nyeshu nga, nyeshu de, nyeshu ji, chichu kola yin zi dao.
3: Zhe zhe zhe. Gongli nanga nika peda jiba ka da xin do di xio cargo. Xiamla tering ka zaka cishio kola ngo zhen do di xio na?
2: Tine ta tering ki zaka cibjo xio na. Tering na pungu meta lu dawa jipu cipa dun, jida gupu cichu ubji, riza pa san, kama lan san, jungchu sani, chui chi sepa, jiwa xia kong, pontao xia da hachi nabdu, tering namgo na pami namgo ri. Nga do chusu chuk jayi ta, shiru chusu chukpa ni la da sutun san, kail. Sani puyo cici, za penpa, jungchu sani, nani puyo cici go. za nima, njongchu mechu, yini pyo tsu jo, za dawa, njongchu chuni, ten di puja loto xiu tsar.

생일 좋나 봐. 팅디 베이징 룽팅 닌팅 리공 캄게 룽팅자. 나당 이주비 슐람 희비레진 슌찬던 조진. 레진디 좀디다 닌준 흉킨 로장 희럽다. 예예 팅괴 남킨 잔조 핀조라 제시. 다츠마 제진.

0: 北京龙庆年庆里口，唐给龙庆者西北冷一七百年前，西北冷一，
1: 满族冷清。
0: 지난아마도 로촌 주부 주무여다 군칸소 체난지 다다 년구 초빈린 진티는 베종 롱칭 닌칭 리콩 강기 롱칭제 시비라인 지비린 진티지 드랑크

我以七十五笔落在那长度小口吹的落中音落在以过千托拉长度吹的落中西一个千步走之月了地顶多吹的落中的温泥笔的吹是落几东各家我请我这讲几月落在以过千多女马他家的二马波落的月啊通知月了 나람도 메도기 지진양 시흉 아담수비 람장신 다바티 준니

asla tapa jinju tapa sa to sun de de na ane de rak chi ka da cha ku chu de ja ton de ka de se de le pe na tai ji sul ka da cha ku chu ja ba pe na be ji ji ge ta o te chu ka ra ta ta de rak chi ka ja de se na jinju ta yin de pa na ro po de ki pe ki jinju ta yin de ta ba sa chu se ni o ta ji sul ka da cha ku chu ja ku re te ne te chu ka ra se de le ka ra te o ka na gi yo pa re se ya te lu yo pa o te sho chu ka ra yin pa te yin de le o ka ra ge ni sa ka yin 연다보다 땡긴도가 땡들 사다다 단으로 또 되게 되게 지슬을 때다 가는 인지 바로 그런다보다 땡기봐 연자 제작 체전 제작 체 강실을 했으나 가야다 자꾸 그쳐도 자꾸 그래서 전생 가래서들 다바 사쳐서니 오 다게 지슬 가야다 자꾸 그쳐도 자꾸 바 사쳐 바 지슬 가야다 자꾸 그쳐 잡아도 간대에서나 배나 된접지 강바스 오 캡지 제모다 된접지 강바 히비가서 강바 때지 답보대 된접 연바다 된접다 가만히 이제 바로 그 저래서 저한테 답보다 일선하면도 답보다 지진 저항이 받대 땡고고요나 내락 체디제고 그래 단 데기까지는 내락 체 강제로서 된접 세딜 어 접세야 되지 진주대 바야 바야자 아 아니 답아 사쳐서는 바기지들 가야다 자 그쳐지네 아니 된접 쭉 강바스 단 가르기도 된접세네 안 가라는 라키 진접 된접세 근데 저기 요리 카기도 된접세네 가라다 자키 접기 저세네 아 민들 저동데 아다 근데 니주 아데 젊어져 니가 아 너 요바래 근데 갑주 제모 답은 좀 많이나 제모 때 제이 제모 많이 봐 갑주 제모 인 봐. 뒤에 갑단 제모니 바로 내가 때 버시 봐라 내가 그치 이제 어나 강제로서나 갑이 갑이 진주 바이 바이 자 가야 되지 그 쥐자 그거로. 근데 가야 되지 그 쥐 내가 그치 가야 되지 그 쥐대 양 아 진주 강기 지스 제출 되나 아니 나봐 사 쥐스니 오 사이 지스 가야 되지 그 쥐자 요스 다 빼나 어 니주 니마스 흐리주 대통다 오 니마데 조이 니마다 니주 니마 많이 봐 니주 니마 많이 봐 다 니지 냐마 예바 냐마다 니진지 바르군 자데 냐버시 발라 데다게 체제 데다게 체 강셔르르세나 오 나스기 니세한데기 진주 사이 바연자 다바 사지세니 에네 니쯔 냐마스 데네 떼통테 주 강즈비 떼통세나 리즈비 떼통 리다 떼통니지 바르군 자데 땡게 바시 땡게 바이나 아니 데다게 체그노나 라스기 리세야데기 진주 사인데르 에네 가이다 자고 쯔이자니 리지 떼통츠 단데이 가살라 양안조 시기지 지친두세데 다바 사지세한데기 오 진주 차이지들 까야다 자고 쥐자고 레즈아레 다면자 디가살라 향안소 시기지 친두세들 시타가 안소 디진게 이게 가라는 게 놓는 애야 오 미 마음보지 치 마음보지 이게 아니 아 고 진주 때 사이바 마세 참잖아 지르지네 아니 양주 사도 마음보지 용겨리스 양주 사도 마음보지 용겨리스 된다 예 봐야자 다 양주 사 여바 된다 지나 디지슬 카테다 내다가 체지 야기나 야기비 원다다나 아니 내다가 체 강셔르스 아 그저 제외 예 어떤 강을 강셔르스 바이나 단데 도반다 보지 온 거와 대라야 가이다 자고 내다이나 가이다 자고 주자고 그래스 어 전세 지르지는 거 다 요츠 나마라라 치 다바 사츠스야 다바 사츠스야 니가슬 사테 어 진주 살고 와 마제 아니 니가슬 양주 사테나야 가이다 자고 주죠 바테 나도 슈코트 그래스야 단데라 양주 사이지서 가야다 자극주 이자고게 빼질라 아 나도 간지 지저스들 빼나 로마 용주 제와스 로마 용주 제와다 제와데 시 제와스나 오 로마 진이 자마이 봐 로마 용수 줘 봐 로마 용주 제와이 봐 얘들 다 가그 니가서 최도 관계 안 된 거 그랬어 로마 용주스야 그 야나로 용 아스기 용기 진주 양주 사대게 안 된 거 그랬어 용 당연 체크 아 나도 로도나 이제 봐야 나고 잡다비로 로 로비 원다다나 용스 용스니 고 사다다 도스 탱겨서라 와 다면자 아저 저기 저기 아니 지지다 계단은 놓고 양주제더니 아 가르서 그렇고 잣에서데 아니 아저 가게는 놓는 막 냔데 비고서라 보지 요리 팅상사 보지 텐트고요 말은 마도 년치는 아저 요사래 아 드니 안정기 지제 바바라 아저 자이라서 버테서 그놈 파스 파스야 때 자위찬이 파스 파스야 어디 잣에 파 아니 파 연로이 디슬 아니 파스 파스니 스데 인지데 년치 그 아저 베게는 놓는 파스야 되니 양주 사지다데 괜히 있는 데로 야 봤지 렌도아 데인들다 데 로마 용제 레와히 비가슬라 양주 사데게 가이디 자꾸 주디 양쟁이요리 마도 나데 된게 말 데인데 얘네들 양주 사데라 따고 어 데인들다 양주 사데라 단 안에 사데 데 간 사데 지스 간제르스나 안에 다바 사주스 사지 지스 가이디 자꾸 주자고 그래 근데 로마 용제 레와스 다 얘야 베질라 갤릭치 컴바 어 먹으면라 갤릭스야 주나 아니 갤릭치 컴바 컴바디게 다보스스나 갤리니 Tiada khambat dah geling ini baru nja ada tiap bersih balan, nja tak cerja, nja tak cerja kangsir rasa na, lantuk bela kasih geling hibik kasih la, jinju katelah mata ni, cuci cian cerja ni, yang tu satelah tak kau yori, ane tawa satu seni sah jis kait cakap jen, geling cuci khambat saya amato, geling kuk khambat seni, jaya degemari, wah, tiada ini dah, nanti tawa tu cerja dulu,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몬이 드린체도레 세테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둘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차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파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영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누가 길이니 준지다 답이 통해디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역이 누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디 전화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이 누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아니 아니 마가루 마가루 제지 못하대 가마거로지 가도 짜기 보모 네 보모 주타대 간다요 보여하 아고 제로 안에 히즈리야 제로 짜요 보내 가거나 주 안에 예수나 새눈 로지리 보모
1: 내 지를 하세 모추 아마 아래 보모 주 안에 된다 시 증대 예수 명게 칭헬레 좀 메선다 산로 여보토
0: 보모 Nya cher se cheron dawi se moton nyemi pomo no ye nje ten di to cheron la shon ni chin ye la ma de
1: pa la che che che ma se ro che so yin nan ra nya ta ta che nya ama te jeng ge san de
0: pomo che jo mo se de ti Ame tenra gari Mushro chung chele tenra gari Tarong kazong ki chung Chela gali ria
1: Mare Mushro ke ngal gali mare

0: mushule gamar sise
1: pomo ngene gari yena yiti meni tsua nyambu shege mari pame bujila gawa no ye rong gawi matoma la gese pozome par solo tone rong seno yeso tome sete yena roni la gamoton shipo unjiri
2: pala ni chenche ama
0: ni pomo che mushlo la ngene gana che kola melon de ne tendo ne tsuchinra pe na yo kola son lo ton gereya
3: Come,
2: 俺去那么些就生到节子，不是的，去俺的家境上看了些个。就俺婆娘不在呢，家境刚才也拿看了一瞧。东坡，弟弟娘子去母石楼东家也走几遍，母村东，看着爹娘没把些个。
3: 呀，去俺的家也没见呢，得赶紧赶紧呀。
2: 你爸，去母石楼大兵哥做当呢，可东，看点做么久？俺
3: 看了一瞧。
2: 去谁子弄把鞋球，你就动不着，你就把么着。松吧，俺拉萨嘞，俺正在给爹把鞋给。爹妈才，俺母死了动，困住了，俺啥没等着后给。呀，俺出马看了球，那是才走球。
1: 아로 힐라 좀 오시 만두 냐 체르세 아 데리네 자가네 쿠웨 요테 따디 자쿠비 우란다예 젠다드 나 친두로 시드 포사메기 바 아 에 냐 체르 캬차 캬시에 나알타 체주 시멘도 쳔알레 체질 캬차 캬멘도 야 볼리에나 ngataka bodu di chong kya chhem ki chire ko pachi de
4: asami chu ngoma sian tu bo ki de nya ta sin tha meng ke ha ngan jong ti de chi chun du chu ngal mi ji sa so chu chok ka tro
1: nya chu ngon do de ta ne nya chen jong ti de chin du chu
3: a ji asami ma ro da nya che so la de ko khun yong zi
1: jin de ho ri
3: 哎，
1: 怀疑钱你，你这些人来着吧？钱让卡给我了，当然不给人家，就是这点点的。从你爱种子人家了，我们怀疑了，弄就多了。怀疑给，母是老多阿三妹，一直买你等个谁的？哎，这些呢，我们怀疑东，喊你告诉你，等你托，俺你找到么着？
3: 你说，门着急，喊你赶紧给点着了，俺做轮着。谁呀？谁呀？这大早上都给我把俺东北的人，俺家三明了，俺着嘞。我呀。俺。嗯嗯。哎。俺来了，就上着俺户。
5: 呀呀，扎起得嘞！哈哈，这样，扎起得嘞！哦，扎起得嘞！哈哈，扎起得嘞！啊，呀呀，确实真。呀，扎起得嘞！扎起得嘞！你们注意。 야, 아, 자기 대래.
1: 자기 대래.
5: 아, 대대체.
1: 투제체. 투제체.
5: 자기 대래.
3: 자기 대래.
1: 댕그지 총마, 댕그샤예도.
3: 샤예. 사슴에 파체 댕그시야.
1: 무슬로, 코쨍기.
3: 용주래야. 아사미 코니, 명보 용이세. 대령 애니지 댕그래야. 나는 눈물 기탄.
4: 무슬로! 초! 초! 초! 무슬로! 초슬로! 제 거도! 무슬로!
6: 무슬로, 대도! 용희 자체의 야릉 중분대 시에 보라지게 고반라이 초마 홍토
4: 중분대 시에 바피 고반라니 등등 보모초
6: 보모초 중분에게 추티르르긴 누바동라 시에 바피 고자가자 쳐나요 고초메나 시통 존조르
4: 끙은 이말라 지지게 자대 딘사모리 Chichisena, nye tachinra shikisari. Nye gawin mete, yedon yombon rotsari. Nga mol tindra khasan roki eri.
6: Mushilo, kasi chi ngoma mola gana. Mo nama linketi, mola deshi rituna. Tene chi mola, deshi benlo khogir.
4: Yeah. 难住。

0: 빠이 다 제론드나 만두 제론 아크도 냠보 유래 만조나 가사리
1: 어고 나이네 핀돌레메 냥아루 그 아망음한테 니 마주
0: 주 아만드나 메레이나 메히
1: 모카나 예나 옌옌고 마실레이
0: 어 소니 무슬로 코츠 찬돈 조사리 요메나 추 아마 찬도 예나 메히 nga chu nyang to chan do ama nyu san ro re
1: pa la che nga le yong pon den da she den chi
0: che nga yo mo hi la thong chu mo so ta
1: ni se no le che yo mo hi man ra ta che ge yo po hi jian na ge ra ge jiang de cho le yo sa re
0: Sonyi Che chan do ama nyu san zhonde ye
1: Che nyang do ye do Ngan zhonde le ye
0: Chu ake Ngo je re
1: Kong le chig ma re Nga cho pen zhon na cho
0: Re
2: Nien do Shi bo le ti a
3: Aya, ten de
2: Ay 切了几袋的 啊, 啊你打啊送啊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送
3: 人。
2: 电脑年轻就送把他主工头先有一那样你把他干的年后啊得到怕去别再跟蔡先生来他有啥嘛的呀
3: 就到他真的写就做我的接人
2: 年妈一家中给到后了电脑人工人中现在我家乘出给上但是啥嘛的呀你们人工女主现在大别问强母水老了摘茶的呀可是从你呢强多人做的
3: 可是从你强多人到底呢就从那天了那个前不接住头就麻的那个严大主那个的呀
2: 其实你还恰心里送黑影
3: 我们都是罗定那些让人给国外那个的就让给这些个希望的安宁撒谎